주님이세요. 나마스카라카 주세요. 할렐루야. 오버다 수디베 바스와미 바스. 오버다 나마스카르베. 스와르기가 대와도다 세나와로라 나마스카레 사마가메. 나마스카레 무수카르나 아비메 빌라베. 오버다 수디베 바. 야메 군완세르 나마스카르 기리만 아드라카란 네남. 운완세르 나마스카르 카라나다 야메 바다 카란 네남. 운완세르 나마스카르 카르나 디우. 운완세르 나마스카르 카르나 무카. 야메 나다르 카란 네남. 에와 와사다만 네남. 폴라베 아티 칼 카타 코타. 데비안 완세르 지비 마히메야. 에 칼 위신 라바드나와. 폴라베 티베 나 브룩샤 카타 코타. 데비안 왕세와 나마스카라 카라나 와야타. 야멕 오바타 나마스카라 카라나 바다 카라네남. 야멕 데비안 왕세다 카라나 나마스카라 나타라 카라네남. 이라 안다 타르카 데비안 왕세다 히미 나마스카라 왕세다 오사와나 와야타. 할렐루야. 오바타 나마스카라 외바 사르와 파라크라메 아난 왕세. 오버다 사마나 기시벳 나타. 오버게 마히메 라바간 나타. 스와르가발인 베트루 데뷔 데와 도티야. 보라카티. 오버다 히미 마히메 아트카라간 나타. 폴라베 비비다 마누시안 타라가 카르티. 나무트 데뷔안 마한시기 마히메 라타가시 헥에 카르다. 폴라베 데비버룬 나이 키아간나 티스툰 코티아 데비버룬 야이 키아간나 스와르드 벌린 베드루 아수트 데와 두티안 오버게 마히메 라타가산나 하단네 오우 스와키에 가우라베 우드사 스와키에 라베 우드사 마누시안 라바탄노야 나무트 오버 파마나 마누시안다 사다 칼히마 프레마 카르나 데비안 ओबगे सलसुम जनगत है के काटग बहु दिना देवियां वहांसिव प्रोजेक्शेप कर तम सिद्वल मार्गवल हरी अमिन सिरिन्ने नमुतुन वहांसे किएन सेक रंद रिदीद मागे मम क्यमति केनाट एवा देमी क्यमति केनागे नेवा गान्नेमी पोलवे राजवरु पत्करान नेद पहाकरान नेद ममया